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곳으로 향한 빛, 아부신벨 신전과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에 대해 소개합니다.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의 저명한 파라오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 67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99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제19 왕조의 이름 있는 파라오이고 그에게는 111명의 아들과 5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재위기간, 즉 1269년에 누비아인들과 규모가 큰 한 차례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는 마지막에 평화적으로 끝났지만 람세스 2세는 신인 자기의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누비아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공적을 기리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신격화했으며 이어서 아부심벨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은 암벽을 뚫고 세운 것인데 이런 건축은 그 후 고대 이집트의 건축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전은 닐강의 제1폭포 남쪽에 있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은 네 개의 거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신전은 정면 높이가 30m, 너비가 40m, 길이가 60m에 달합니다. 물은 닐강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는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석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첫 칸에는 높이가 10m 좌우되는 둥근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 위에는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의 방대한 벽화에는 모두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누비아를 징벌하는 장면 부조가 있습니다. 신전의 뒤에는 람세스 2세의 기념당이 있는데 기념당에는 람세스 2세와 아몬 등 제신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다. 아부심벨 신전의 입구에는 신전의 상징인 네 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 이집트의 왕관을 쓴 람세스 2세입니다. 왕관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독수리는 왕실의 상징입니다. 네 개의 거대한 조각상 위에도 비교적 작은 세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각기 왕비와 아들 그리고 신하들을 대표합니다. 조각상은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것이지만 현실, 즉 생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관념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생명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인 고통스러운 존재이며 이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광명의 세계와 적막하고 냉혹한 세계로 나아가는 교량일 따름이라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가장 큰 소원은 진세의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날 오시리스를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광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망령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오시리스의 무적의 힘은 이집트의 조각상에 새겨진 시선에서 표현되는데 람세스 2세의 눈빛에서도 오시리스의 신비와 무적의 힘이 보여집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영광을 신에게 돌리려고 거대한 암 속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파라오가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이가 60m나 되는 동굴 속에서는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한 갈래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에는 네모 기둥과 조각상이 많습니다. 장방형 기둥과 조각상은 관람자들의 눈길을 교란하면서 불안감을 주는 입체적인 기둥이나 조각상과는 다른 효과를 줍니다. 곧고 바른 네모 기둥은 시야를 정면에 고정시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들은 기둥과 조각상에서 가능한 한 평면감을 살려 입체적인 깊이를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인물의 정면은 모두 깎은 듯이 평평합니다. 특히 네 개의 람세스 2세의 조각상에서 두 다리가 신체 부분과 하나의 립방체 결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머리의 장식품인 왕관, 앞치마, 도포 등 복식에서도 평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은 고대 이집트 정신적 토템의 숨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견정부리하게 신이 제시한 길을 바라보았으며 또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사를 한 신전. 역사는 오직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은 사건과 인물만을 기억합니다. 아부신별과 그의 위대한 조각상은 천천히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그처럼 장엄하여 세인들이 우르르 보던 신전은 사라지고 독수리만이 아찔한 소리를 내며 상공을 맴돕니다. 3300년 후 사람들이 아부신별 신전을 발굴했을 때 조각상의 다리에서 한 그리스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전하는 대하면 기원전 591년에 이집트가 수단을 징벌할 때 이집트의 군대 내에는 그리스의 고용병이 많았다 합니다. 이 고용병들은 아부신벨 신전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살짝 새겨놓았다 합니다. 2000년 후 나폴레옹의 원정군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원정군에는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누비아인 하지 무함마드로부터 닐강의 제1폭포와 제2폭포 사이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밝힌 서류를 받아주었는데 서류에는 아부신벨 신전도 적혀 있었습니다. 1813년 3월 22일 스위스의 탐험가 부르크하트가 가장 먼저 아부신벨 신전을 발견하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쪽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각상은 몸 전체가 거의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그중 하나의 조각상은 머리 부분이 완전히 드러났고 흉부와 팔이 약간 드러났습니다. 옆에 하나는 거의 파묻혀 있는데 머리가 이미 떨어졌고 모래가 어깨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조각상은 머리의 장식 부분만 알려서 이 조각상들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르크하트의 발견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먼저 삽과 곡괭이를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파헤치고 보물을 찾았으나 생각 밖으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후에 사막의 모래바람이 아부신벨 신전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부르크하트가 신전을 발견해서부터 약 100년이 되어 오는 1909년에 아부신벨 신전에 대한 대규모의 발굴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던 1956년 이집트 정부에서 이스와나 댐 공사를 하면서 닐강 량안 누비아 지구의 고대 유적들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사라질 직전에 유네코스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 아부신벨 신전을 포함한 20개의 고대 유적을 살릴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래하여 아부신벨 신전을 옮기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석공들은 산 전체를 20톤이 되는 중량으로 하나하나 잘라내어 기중기로 실은 다음 이스완 저수지의 우쪽에다 옮겨놓았습니다. 원래의 신전과 똑같은 신전이 현대적인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부신벨 신전 주위에는 공항과 호화로운 호텔이 들어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명 가운데서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장엄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듯한 신상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조각해낸 문명은 없었습니다. 조각상은 영원히 먼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암반을 뚫어 건설한 신전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영원한 문명의 상징입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영광을 신에게 돌리려고 거대한 암 속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파라오가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이가 60m나 되는 동굴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한 갈래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를 소개하겠습니다.
디니지의 수도 디니지성에서 동북쪽으로 17km를 가면 카르타고 옛성이 있습니다. 카르타고 옛성은 두 번이나 회멸되었는데 1차는 로마인들이 회멸시켰고 2차는 아랍인들이 회멸시켰습니다. 카르타고는 지금 바닷가의 유람지로서 손님을 맞고 있지만 폐허가 된 하나하나의 요적들에서 왕년에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가죽 한 장으로 얻은 땅. 멀리에서도 보이는 웅대한 도시는 티레인의 령지 카르타고입니다. 페니기의 공주 히도는 오라버니의 복수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히도는 카르타고에서 번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알라아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페니기의 국왕 피그말리온이 재물의 눈이 멀어 여동생 엘리사의 남편을 죽입니다. 엘리사는 오라버니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개해 시종들을 데리고 페니기를 떠납니다. 덫을 높이 올린 배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쏜살같이 달립니다. 엘리사는 북아프리카의 어느 한 해안에 도착합니다. 못해오른 엘리사는 디니지의 국왕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치 땅을 조금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왕은 이 낯선 공주의 출현에 의심을 품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총명한 엘리사는 보물 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잔돌이 국왕에게 소가죽 한 장 크기의 땅만 달라고 재삼 부탁했습니다. 왕은 이 장사가 맞는 장사라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엘리사는 인차 소를 잡아 소가죽을 벗긴 후 오리오리 오려내어 긴 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끈의 크기만치 동그랗게 줄을 긋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국왕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소가죽 한 장 크기만한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땅에다 웅장한 도시를 안치고 카르타고라 불렀습니다. 카르타고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장군 한니발.

타고성은 기원전 750년에 엘리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들어와서 카르타고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카르타고에는 강대한 육군과 해군이 있을 뿐더러 용감하고 지략을 겸비한 장수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나젊은 장군 한니발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은 수만 명의 보병들과 기병 그리고 수십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천병마냥 이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에는 후원군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패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카르타고를 포위합니다.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가 함락됩니다. 로마인들은 성을 불사르고 재물과 포로를 로마로 압송해갑니다. 카르타고는 로마 공화정의 아프리카 속주로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여 카르타고는 점차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의 하나로 번영합니다. 그러다가 698년에 아랍인들의 말발굽이 다시 한번 카르타고를 짓밟습니다. 카르타고는 또다시 폐허로 됩니다. 엘리사가 세운 천년의 도시 카르타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문명의 뒷면. 문명의 뒷면에는 항상 어두운 일면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르샤 언덕 남쪽 비탈에 있는 고 로마 도시의 폐허 밑에서 기원전 2세기 때의 페니키아인들의 주택구를 발굴했습니다. 당시의 페니키아인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가옥을 쓰고 살았으며 집집마다 물이 들어가는 급수시설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이곳은 페니키아인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신전 앞마당에는 여신 타니트와 남신 바르아몽이 있는데 토착민들은 이들에게 희생물로 어린이를 바쳤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신 타니타는 카르타고의 주신으로서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당시의 토착민들은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반드시 신에게 바쳐야 타니트 여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상고시대의 제사는 늘 이렇게 공포와 암흑을 동반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부르베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르아 신의 제사장들은 커다란 석대 앞에서 홀로 서성거린다. 그는 가끔 머리를 들고 예리한 눈으로 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본다. 손에 진주와 금붙이, 그릇을 든 사람들이 어깨를 떨구고 걸어간다.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석대 앞까지 왔다. 하나, 둘, 손에 쥔 물건들을 불 속에 던진다.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들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는다. 불길 속에 보물이 가득 쌓인다. 갑자기 한 남자가 허겁지겁 걸어온다. 그는 품에 어린애를 안았다. 찌그러진 얼굴은 공포에 새하얗게 질렸다. 드디어 그는 어린애를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커다란 화로 속에서 검고 작은 물체가 연기를 뿜다가 점차 사라진다. 이와 같은 비참한 전경은 2000년 전 아름다운 도시 카르타고의 한 제단에서 매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돌기둥들이 푸른 바닷가에 우두커니 서서 물거품이 돼버린 제국의 꿈을 지킵니다. 멀고 먼 옛날 페니키아인들은 배를 타고 카르타고에 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해상 무역의 주인이 되어 부유하고 강한 제국을 세우며 찬란한 문명을 낳았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문명은 항상 더욱 찬란한 문명에 의해 빛을 잃습니다. 카르타고의 수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카르타고를 일떠 세운 페니키아인의 이야기는 로마 정복자들이 세운 원형 기둥과 안토니오의 욕실, 그리고 폐허가 된 건축물의 30m 깊이에서 남아 조각조각 찾아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곳으로 향한 빛 아부심벨 신전과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스치는 갈바람처럼 문득 사는 보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 힘들지만 멀리서도 찾아주시는 단골을 만나면 보람이 되고요. 아이 돌보는 거 힘들어도 품에 안겨서 잠든 아기를 보면 부모된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게 고되도 덕분에 잘 자라는 곡식들 보면 뿌듯한 보람이 논에 퍼집니다. 평소에 불행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문득 이 일을 하기 참 잘했구나. 이 사람과 결혼하기 참 잘했구나. 이 친구 만나길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빛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짝거리는 보람 덕분에 우리는 사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보람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네, 리설련 가수의 한 딸기 꽃 하나의 사랑으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설련 가수의 한떨기꽃 하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칭찬이 좋은 이유는 우리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도 당신 덕분에 참 좋다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하루를 보람차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말이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은하 가수의 잊을 수 없는 그날 듣고 왔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제철 과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류는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과일로서 새콤달콤하고 즙이 많아서 가을철 양생의 황금 가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류를 먹는 계절인데요. 매일 성류를 하나씩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맛도 최고입니다. 아래 성류를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성류즙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미량원소, 폴리페놀 등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위장관을 보호하며 식욕을 돋아주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개선해줍니다. 다음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가을에는 기온의 변동이 커서 어느 정도 질병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려면 면역력 향상이 필수적인데요. 성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및 기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너무 많은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데요. 성류는 요기산이 풍부하여 혈관 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류즙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 안토시아닌 등도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감소시켜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또 혈관의 탄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효과가 있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성류에는 다른 과일에 드문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세포와 조직에 유독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 미용 효과를 일으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산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닌과 같은 성류의 식물 화합물은 에스트로겐의 존성,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류를 자주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민감성 유방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전전 진가수에 도서 아이 거의 총라이 듣고 왔습니다. 행복이란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기를.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네, 우리의 삶도 고운 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나뭇잎 사랑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